0: 코빈 헤이 루하
1: 필리핀
0: 어스라니 프라티오다
1: 필리핀
0: 네버니아르
1: 빨 레디오 에나미 디에이 마에 핀소 냐다포 오빠 소 디에 아빌리티

0: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돌뱅이나 겉돌 뭐 패채뱅이나 패무카세 원이 아끼는 모양이네 사워키카우와 아타보미라시오니 우파타사우지
1: Ability, ability, ability, OFM radio, and I'm here in my
0: opinion. So,
1: another for
0: ability. That's what I'm saying. And you will come in.

아나페 우스로 세원이야 왜 와 통수와 아나페 스네 세원이 와하와 통수와 블라우니 치어유미 아우라워 플라코 아우라워 플라코 와카레 플라코 뭐니니야 플라코 야베야데코 헤이